0: 말송카
1: 꼬꼬
0: 녀정
2: 오두타마
0: 스타니 위트유 파사 차디판 행위요 네 브라티타이
2: 탄사마이 치아트다이
3: 레오폭간 티 서워터 치앙마이 AM 1476 kHz